가지고 쳐야 되고 쳐야 되고 쳐야 쳐야 상황에 왜 공구이라 공구이라 펑펑라 어 이거 뿐 거 뿐 어 뿐가는 짜또 아래야 뭐 내가 입사도 예뻐 바로 동네 가오대요 어 해임시 안에 공 타이완의 어 오늘 감사드리고 주변 안디에 听 어 修行디 공구 개설 상품 어 모清楚 모了解 点了一只卡来 주요란디 개설 咱这产品拢真实在有信用，哦，咱这广告拢真简单，哦，主要物件实在里面讲伤济，哦，拢主要靠咱的朋友啦，哈、哦、啊，过来给咱来回购，哦，二三零五六九二四，二三零五六九二四，非常感谢，感恩，谢莫莉，安祖生。